0: That is my first song.
1: Okay.
0: 이때도 뭐 English 가나 있다 그리고 아로이도 가나도 우시오글래도 스쿨 엔테메 있다세 후이또 스쿨 구이나 고히마데 있다 스쿨라세 또
1: Okay.
0: 무비타데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있다 또
1: Okay.
0: as an administrator movie since music 또 쿠시바이 또 이뚤라

0: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허머친 바지 아다 화로게 코히마 타운 라가 트래픽 업데이트 에니카 아니디에세. 모헌콜라 프라루이키나 PHQ 정션 이티아 노르트 바운데 모더레트 트래픽 아세 킨투 사우스 바운데 라이트 트래픽 디카이 디에세. 두스라 라스타 로이레 올드 미니스터 실브라 젤 콜로니. PHQ junction praluikina Mezor junction itia northbound te moderate traffic ase aru southbound hoile light traffic ase TCP pra Raju point te more northbound aru southbound duita te bi moderate traffic ase jodi dusra rasta loile box cutting NHAK pra census point nohile ba Phulbari Khochije ground pra Raju point Raju point praluikina census point itia northbound te moderate traffic ase aru south

0: 근데 가에 가나도 가긴 해.
1: 뒤에 가세? 아,
0: 맥 맛도 가,
1: 맛도 가보라. 응, 맛도 좀 당월당월 가보라게 너
0: 할?
1: 하이 하이. 뒤에 가세? 아마 아버님 게 lonely 가나 이따 Justin Bieber 라가 바자이 디아 하고. 뒤에 가세?
0: Okay, thank you.
1: 아, 비시 thanks. Good night.
0: Good night.
1: Well, my dear listeners, let's go ahead. Bhaikon Munda Pra, Justin Bieber laga geet mangi diao shin.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onely.